grand opening, grand opening, grand opening. 나우리 아르카스타 마시니 카페니 이야기나 고쿠겐 키야나 아나 크랜 오프닝 난 컴파나 밸류 시티 아레 이나 크로이안 노나 스토아리 에 카이타라 메토 코프리미우 이 페션 더 런 어바웃 나고메이 바 이야기미 파인 카미 레이디스 나 카야나고 멘스 나 카야나고 오카이리나 바나 시미 바 이야기나 바 아이야 파이나 테인 런 토레 보킨 워워리 오이 푼노네 아이야 에 카푼 다기니 베 벤토 나 바 이야기 케메이 오카키와 아나 고쿠키 밸류 시티 데 카폼 Ntenu wa sepeda mpa wawa tanga wapi maono wa tia wa roi wawa jepakan tai. Kamdaba au sepeda ni kaisipu the value city ipeso ni kaitara metoro ni pauti.